시원한 꽃향기 속에서 인민들은 당의 다사로움을 한 몸에 느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새 중국을 성립한 것은 전례 없는 위대한 승리이며 100년간 확고히 이 길을 걸어온 것은 중화민족의 용감성과 위대함을 과시한 것입니다. 화룡시에 살고 있는 정홍석 씨는 입당한 지 30년이 되는 노당원으로 직장 동료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당 창건 100주년을 경축하고 싶다면서 노래 우리는 공산당원을 요청해봤습니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0: 연기실에 거주하는 김옥분 할머니가 직장 동료들을 그리면서 보내온 요청 편지입니다. 함께 보시죠. 편집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옥분이라고 하는데 올해 94세입니다. 저는 1948년에 왕청연 하마탕에서 입당하고 1949년 5월에 왕청연 대흥구진 구련사에 입사했습니다. 1982년에 리지 휴양할 때까지 저는 왕청, 연길, 용정 등지에서 근무하였습니다. 하지만 첫 근무지인 왕청현 대흥구진 구련사에서 근무하던 시절이 제일 인상 깊고 그때의 동료들이 자주 생각납니다. 하여 저는 로당원으로서 그 시절 동고동락하면서 추억을 쌓았던 동료들과 함께 소품을 요청합니다. 네, 그럼 소품 가두수임을 보내드립니다.
1: 여보 놓지! 아이고, 여기 넣는가? 우리 놓지 못 봤음도! 이거 큰일 났는데 이거! 여보 놓지 어디서! 이거 큰일 났다!
2: 내 벤서에 있었구마!
1: 어디 있다고?
2: 벤서에 있었구마!
1: 야, 이름 저 놓지 알게 되면 이게 간밤풍 일구겠는데 이거 어떻게 한다 이거! 이게 다 그 가도 원전이 불쇠를 조동한 게 그게 문제란 말이. 에구, 이거 예? 무슨 일인가고? 예, 사실은 예, 우리 연도에서 우리를 예 특수 권한으로 대학으로 받게 해준다고 가도 정보에 올려버렸는데 아 글쎄 지금까지 같은 앞부터 소식이 없잖도. 그래 내 어찌나게 그래 내 어찌나게 있잖데 저 우리 노치 약 싸다던 돈에다 예 아, 저 박영감도 800원 꼬가지고 가도 원주민의 집에 찾아가서 그만 우리를 특수권한으로 대학으로 꼭 받게 해달라고 내 고민 치사하는데 아, 그저 오늘 아침에 찾아가보 아, 그 가도 원주민 그지 우리 그 아, 여타고 아, 말고 여타고 요거 저 험악 이래 뚝 떼먹고 조동했잖도 아, 이거 어쩌냐 이거 아, 이럴 때 이제 내가 이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돈만은 꼭 찾아와야 되겠다 이게 전화 어딨냐
2: 아이고 영감해 아이고 니기 전화 왔음도
1: 저 전화 온 게예요 그게 사실은 기대가 있잖아
2: 어째 이람도
1: 아야
2: 무시게 사실이람도
1: 기대감 그게 있죠
2: 아이고 날래 얘기라 없어
1: 야 그러니까 우리 특수권한으로 그게 있죠
2: 아이고 특수권한으로 발표 났음도
1: 아이 그게 안 좀 발표난 게예요
2: 그래
1: 여보 여기 왔어 여기 잘 앉으라
2: 아이고
1: 계략관 저 사실이냐 야 이거 어쩌냐 계략관
2: 아이고 날래 얘기하소
1: 내 얘기할게 걔 내 어제야 예. 우리 이 특수권한으로 여기죠
2: 예.
1: 이게 해결할라 내 어제 저 가도 원주민이 집을 찾아가지야
2: 아이고 예
1: 그런데 벌써 그 가도 원주민이야 그치 여따 경기야 여따고 요거야 그만 이라 뚝 떼어먹고 조동했다죠
2: 아이고 영감도 무시게 여자 깨고 이램도 무슨 소림도 이거는
1: 아이고 내 애들 이게 내 노출이 똘겨나지 엄청 다 말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들이야 요 특수권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2: 아 예
1: 야, 내가 가도 원주임이 찾아가서야
2: 예
1: 야 돈을 1,000원을 주면서 요거 주면서 야 우리 특수권한 문제 해결해달라고 천원은 내 코미 치사했단 말이오
2: 아유 이러자 천원은 좀에 코미 치사했다고
1: 에이야 아 그런데 글쎄 그 가도 원주임이 글쎄 여자꺼 요거 있죠 요거 민바이로 이라 뚝 떼먹고 조동했다사요
2: 아이고 영감해
1: 야.
2: 그나저나 그 천원이 어디서 났음도
1: 아, 그게...
2: 어디서 났는가 그래까란 게 어디 있음도 우리 집은 다 털어도 얘 다 너의 밀푼 나올 때라고 없는데 그도의 천원이 어디서 났음도
1: 이게 이라가 그 놓지 약 싸자던 돈에다가 그 박영감 돈 800원 어디리 됐어
2: 무시게람도 내 약 싸자던 돈에다가 박영감이 돈 800원이나
1: 야
2: 영감이 어찌 뭐 이런 짓을 하는가 어찌 죽을 때 왔지 엠도 죽을 때 왔지 엠가 이거 이거 정말 오막 쓴다는데 이거 오막
1: 글쎄 이게 다 그게 그 가도 원주의 불신을 조동한 게 그게 문제란 말이오 아이 강일용도 가불한 게야 로맥스 번호 허망 천원 뚝 떼먹고 조동하면 되는가 야 이거 보 가도 원주임이 우리 집에는 어떤 돈이야? 내 정말 우리는 어찌 약사자고 우리들이 손끝으로 번 돈이다. 손끝으로 번 돈. 이거 봐. 강일용도 간부란 게 저렇게 부패하면 돼요?
2: 사건된 점사 이거 좀 봐.
1: 이거 봐. 당신이 그 돈을 겨우기 전에는 한 발자도 못 넘었을 줄 아. 내 가만히 있긴 하겠다.
2: 가만히 있으면 어찌겠음도 고소하겠음도 예?
1: 어이구 당신 그거 야 여기 집에 해보 내 당신이 야 귀를 감싸네 정말 고단질하겠다
2: 사건도 집서 예? 당신 같은 거 감옥이겠다 이렇게 콱 처에 넣어야 됐구만 고소해서
1: 나로
2: 그렇지 그
1: 이거 뭐 나는 피해자라
2: 무식의 피해자도 무식의 피해자인가 예? 그래 가도의 원주민 당신 보고 로털 개천마 이럽던도 이럽던도
1: 아이 글쎄 가도 원주민이야 직접 나를 보고 노털 개참바 이건 아야지야 그런데 어째 지금까지 같은 아부들 소식이 없어 결국은 이게 글쎄 둘로 노털 개참바 이게 뭐여
2: 세월은 정말 우쁜 세월이여 어찌면 노털 개참바 이런 세월이여 이런 세월
1: 그러길래 지금 세월에 세상. 강시 같은 거 내놓으면 죽물도 먹어도 먹는단 거
2: 예 당신은 그렇게 잘 얻어먹어서 너치 약사자도 돈에다가 얘 박영감이 돈까지 이래 비둘지구 두람도
1: 글쎄 이게 다 가도 원주인 불씨를 조동한 게 문제라마
2: 조도의 문제인가 조도의 예? 조도의 아니라 내 가도 원주인이 아니면 얘 개풀 다 해지겠구만 이거는 다 영도 간부들을 부패하게 만드는 나쁜 앞제비놈이라고 얘 감옥에겠다 쳐 넣어야 됐구만 넣어야 돼
1: 무식해라 앞제비?
2: 앞제비 아이고 그래 욕하는 시애미보다 말리는 신이 더 밉다고 영도에서는 먹어지지 않겠다는 거 예? 당신처럼 예? 당신처럼 예? 집까지 찾아가서 예? 치에 들고 냄새를 피우는데 어째 아이 먹어지겠음도 어멍가 내래도 먹어지지 먹어지지
1: 아 이거 봐 강일용도 간부랑이 먹어지면 되는가 먹어지면 되는가 야 아이, 솔직히 말해, 옛날에 우리 선열들은 어째서? 야, 단두대 앞에 서서다 해도 비밀을 고소하기 위해서는 절대 안 먹어졌다는 거.
2: 아이고, 그럼 당일용도는 그렇게 경결히 먹어지지 않겠다는 거, 예? 당신처럼, 예? 억지로 입을 벌리고, 먹어집소, 먹어집소 하는데, 어째 아예 먹어지겠음도? 엉망가 내려도 먹어지지, 먹어지지.
1: 그래길래 당신 같은 거 한일 가도 영도 간부질이란 거 못.
2: 예. 당신은 그렇게 령도 재질이 있어서 예 그렇게 쏙거로 써서 돈은 천 원씩이나 띄우고 들어도
1: 죽이겨라 쏙거리
2: 쏙거리 아이고 그래 독수건 나눠 댈게 뭐 예 가도에서 해도 될라고 예
1: 고추사게
2: 예 속이 대배보게 치 들고 다니다가 띄우고 들어오는가 띄우고 들어오는가 아유
1: 죽이겨라 이 주사기 속이 대배 배우게?
2: 그래.
1: 그래. 이건 내가 혼자 잘 먹고 잘 적게 됐는가? 야! 이거 봐. 나도 내게 자식 있게 되게 되면, 오해서 정부에서 나를 특수권으로 대하러 준다 해도 나는 알 받겠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공사이란 거는 다 마사지지. 정부에서 주는 돈은 임시 먹고는 살 수 있지만, 나 먹어놓 사적이 꾀해지고 수심에 제절로 배 생긴데, 내한테 무슨 방법이 있어? 이거 봐, 너지. 당신 알기나. 당신 밤에 자다가도 끙끙거리며 아름소리 할 때면 내 가슴이 칼로 허비는 것 같단 말이오. 차라리 내 어디 가서 깡도질해도 하고 싶다, 깡도질해도.
2: 아이고 영감해 아 무슨 아들처럼 이래 눈물 찔찔 짬에 이래도 아이고 정말 에휴 됐었구만 내 이제 여허리 났으면서 산나물도 캐고 짱지장사도 하고 하면서 산 사람 입에 거미 줄치겠음도 에휴 그러나 우리보다 더 큰 곤란하게 기부했다 생각하면 나도 부재 같은 게 졌었구만
1: 가만히 있자. 이거 봐, 너지. 절대 근심하지 말래. 내야, 사직서를 쓰고 가서라도 내 이도만은 내 무조건 찾아오겠다. 무조건 찾아오겠다.
2: 사직서라는 게 무식의 사직서도?
1: 아, 당시 어째 사직서란 건 뭐?
2: 정말 사직서.
1: 그 사직서 경쟁이 아니라 검토소. 검토소. 내 나쁜 앞잡이 옳다. 야, 내 당일 정도 간부를 부시시킨 내 나쁜 앞잡이요. 그러니까나 내 요따고 요 특수보조는 요거는 아이저도 괜찮지만 요따 민바 요거는 무조건 돌려달래. 그렇지 않으면 내 당신이 검찰로 내 고장질 하겠다. 고장질. 가만히 있자. 이게 내 공유하고 말린 피 어디 있잖아.
2: 이거 어떻게 해.
1: 공유하고 말린 피 어디 있잖아.
2: 고장질 하겠다. 아이고 왜. 아이고 왜. 어제 전화. 아이고 기차 소리 덜크덕 덜크덕 나는 길에 듣기지 않은가. 야, 니기요? 어? 기차를 타고 간다고? 아이고, 야, 야, 야. 박원기 아바니 집이 마서 니기라? 가도의 원주임이라고? 야. 시계라? 가도의 원주임이? 아이고, 저 영감해.
1: 야.
2: 아이고, 영감해. 이거 얼씨도 나 없어.
1: 어제?
2: 내 가도의 원주임이를 붙잡았었구만.
1: 무시해! 아까도 붙잡았었구만. 아니, 아니, 아니.
2: 여기,
1: 가자, 가자.
2: 내 기타 타고 살아난다는 걸 이렇게 붙잡았었구만.
1: 꽉 붙을래, 꽉 붙을래.
2: 예.
1: 이거 봐, 가도 원주임이 사람 기란 못 쓴다.
2: 쟤 어쩌면 그러? 쟤 어쩌면.
1: 아, 이거 봐라. 이 검토소, 검토소.
2: 곤란 대우 문제가 민정서에서 비준되었습니다.
1: 무슨이라?
3: 남도 이거.
2: 원래는 예, 내가 비준서를 가지고 박로이님을 찾아가봐야 되는데 내 불실로 성당교를 간 바람에 이렇게 기차에서 전화를 드립니다.
1: 우리 특수권은 문제 해결됐다.
2: 아이고 영감해. 그럼 어째 여자 거는 말 안 남도?
1: 아이고 여자 거 해결됐으면 됐지. 무슨 여자 거 저쪽 빨리 이거 말 마저 들어보게요.
2: 박로이님.
1: 야.
2: 박로이님이 어제 우리 집에 오셔서 텔레비전 위에 덤벙 틀어놓고 갔지요.
1: 아이 그건 저...
2: 저는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한계 용도 간부로서 얼마나 공작을 잘했으면 박로이님 내 같은 분들까지 회례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지 긍정조 주었습니다. 박로이님 믿어주십시오. 나를 비롯한 당원 간부들이 렴정 건조를 더욱 잘해서 정말 군중들이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 훌륭한 당원 간부가 되기에 노력하겠습니다. 어 정말 박로이님 지금 가도 방공실 김비서를 찾아가십시오. 제가 거기다가 예, 비준서와 돈봉 틀을 모두 맡겨놓았습니다. 박로이님 몸 건강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 이야 가도 원주임이 그러면 잘 갔다오.
2: 잘 가.
1: 해보 가도 원주임이.

0: 한국에서 근무하는 김보금 씨가 고향에 계시는 어머니에게 보낸 영상 편지입니다. 함께 보시죠.
1: 내가 엄마 되어보고 내가 나이 들어보니 엄마의 마음 얼마간이나마 알 것 같습니다. 우리들을 키우시느라 뼈 부서질 듯 힘들고 고생 많았어요만 그래도 몸 곁을 떠난 아들 딸들이 그립고 걱정이 되어 잠을 잃으실 엄마 생각하니 눈물이 앞섭니다. 내 자식 내 가정 걱정이 되어 돈 벌려고 어머니 곁을 지키지 못하고 따뜻한 음식 사서 못해드린 점 후회되고 미안합니다. 이제라도 무슨 형을 해드리고 싶은 딸 마음 담아 오늘 연민TV 유튜브마당 프로를 통하여 엄마한테 노래 한 곡 올립니다. 제가 갈 때까지 건강하게 계세요. 그리고 보고 싶은 형제와 친척 모두 건강하게 행복하시고요. 중국에서 만납시다. 사랑합니다.
0: 네, 그럼 고향에 계시는 김보금 씨 어머니와 가족이 모두 건강하게

0: 군수시에 거주하는 박경숙 씨가 보내온 영상 메시지입니다. 함께 보시죠.
1: 안녕하세요. 저는 군수시 런현 대학에 다니고 있는 박경숙이라고 합니다. 런현 대학 성악 2반에는 100여 명의 학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89세의 고령의 어르신도 계십니다. 우리는 이번에 당 창건 100주년을 기념하여 합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합창을 준비하면서 100여 명의 학원들이 그 열정과 정성에 저는 정말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여 저는 라성도 선생님과 김순복 반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100여 명의 학원들이 모두 건강하게 행복하게 만년을 유쾌하게 보냈으면 하는 바람으로서 노래 한 곡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그럼 훈순시 론현대학의 모든 학원들이 당 창건 기념일을 잘 맞이하고 노래를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노래 날에 치라 꿈이여를 보내드립니다.

중국 공산당 당기가 중화의 대지에서 빗뿌리며 휘날리고 있습니다. 부강한 국가, 활기찬 민족, 행복한 인민. 이는 중국 공산당의 불타는 열정, 분투와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힘차게 휘날리는 당기는 중국 공산당의 새로운 기상을 보여주고 조국의 아름다운 미래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중화의 아들, 딸들은 우리 당의 주위에 굳게 뭉쳐 사회 발전의 발걸음을 다그치고 행복한 생활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의 위대한 당이 천추만대로 길이길이 전해져 가길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한 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北京时间9点整。
1: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2: 中波873kHz。

당신이 기쁠 때,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 클럽에서 인사 올리는 현국화입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 여성 클럽 출발해 봅니다.

오늘 여성 클럽은 향기 작가님의 글 붕어 조림이 불러온 추억 그리고 좋은 음악들로 준비했습니다. 여성 클럽은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성 클럽은 흥룡강성뿐만 아니라 전국 또는 지구촌 여러 곳곳에서 땀 흘리며 생애 가치를 창조하는 여성분들의 전화 인터뷰나 인터넷 편지 사연 또는 생활 수기 등 좋은 작품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3월의 상해는 완연한 봄이다. 대지는 온통 싱그러운 푸르름으로 새옷 단장을 했다. 실버들이 넘실넘실 춤을 추고 몽련화 영춘화가 달콤한 꽃향기 뿜으며 가지마다 흐드러지게 피어나고 벚꽃, 살구꽃, 복숭아꽃이 화사하게 피어나 방긋방긋 환하게 웃으며 오고 가는 주민들을 어여쁘게 반겨준다.

주말이라 아침 일찍 일어나 집 근처에 있는 채소시장에 나갔다. 한 주 내내 직장에서 힘들게 보낸 집 식구들에게 어떤 맛나는 음식을 해줄까 궁리하며 무심코 채소시장을 훑던 중 갑자기 손바닥만큼 큼직하고 싱싱하고 펄떡펄떡 뛰는 붕어가 눈앞에 나타났다. 상해와 몇 년째 살면서 연어, 참치, 고등어, 새우, 전복 등 생선들은 자주 요리를 해먹어봤지만 붕어 요리는 거의 해본 적이 없다. 딸애가 출산 후 이틀에 한 번씩 뽀얗게 우린 붕어국을 수차례 끓여 먹였을 뿐이다. 그리고 우리 집은 모든 식재료를 온라인 슈퍼에서 직접 구매하고 바로바로 집 문 앞까지 총알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받기에 직접 시장에 가서 물고기를 사는 일은 오늘이 처음이다. 펄떡이는 붕어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바로 이거다. 나도 몰래 불쑥 튕겨 나오는 소리와 동시에 발걸음을 멈춰 한 근에 14원씩 하는 자연산 붕어 4마리를 냉큼 사서 집으로 돌아왔다. 엄마한테서 배우고 익힌 솜씨 그대로 붕어 조림을 만들었다. 깨끗하게 손질한 붕어들을 기름에 앞뒤로 번져가며 노르스름하게 구워준다. 물을 붓고 팔팔 끓이다가 푸르싱싱한 고추와 가지를 큼직큼직하게 손으로 쪼개어 넣어준다. 작년 봄에 손수 따서 만든 새콤달콤한 매실청을 듬뿍 넣어주고 깻잎까지 송송 썰어 넣어서 만든 나만의 특제 고추장 양념장을 물고기 위에 알맞춤하게 얹어주고 부글부글 끓인다. 붕어와 채소가 양념장에 몰들어 유난히 눈길을 끄는 빨간색 국물의 유혹에 비주얼만 봐도 군침이 슬슬 돌아 침이 꼴깍 넘어간다. 국물이 거의 졸아서 자작하게 될 무렵 대파와 고수를 한 줌 넣어주고 불을 꺼주면 끝이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에도 좋다고 대파와 고수의 푸름이 금상첨화의 역할을 든든히 한 덕분에 붕어조림이 더 맛있게 생기가 돌고 입맛을 돋고 감칠맛이 업그레이드 된다. 한 숟가락 떠서 시식을 해보니 매실청의 상큼한 향이 느껴지면서 감칠맛이 완전 짱이었다.

내가 만든 것이지만 정말 맛있었다. 점심은 완두콩과 잡곡을 넣어 입에 착착 감기는 쌀밥에 붕어조림 한 소트로 온 집안 식구가 맛있게 신나고 행복한 점심을 먹었다. 오랜만에 먹는 반찬이라 식구들이 맛있다고 엄지척을 내밀며 밥 한 그릇씩 뚝딱하고 밑굽을 냈다. 사위는 너무 맛있어 연신 입맛을 다시며 밥이 더 없냐고 물었다. 마침 이럴 상황을 대비해 밥솥에 남겨두었던 반 그릇 넘는 밥을 건네줬더니 금방 또 뚝딱하고 순식간에 다 먹어버렸다. 붕어살이 신선하고 달큰한 맛이 나면서도 매콤 새콤 짭조름해 너무 환상적인 맛이 난다면서 밥 먹는 내내 연신 혀를 끌끌 차며 기뻐했다. 그리고 붕어도 맛있지만 고추와 가지에도 양념이 푹 배어 맛이 장난이 아니라면서 칭찬이 대단했다. 너무 기쁜 일이었다. 가족들이 이리도 만나게 즐겁게 먹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해 났다. 반찬 하나에 이렇게 즐거워하고 만족스러워하다니 참으로 보람을 느끼고 기분이 둥둥 뜨는 느낌이었다. 이렇게 오늘 점심은 붕어조림 반찬 하나로 온 가족이 행복한 밥 한 끼를 만끽했다. 오랜만에 옛날 엄마가 자주 해주던 붕어조림을 먹다 보니 자연스레 추억의 파도가 밀려들어 고향 생각 그리고 옛날 고향집에서 엄마가 해주던 각종 물고기 요리들이 눈앞에서 아물거렸다. 그 옛날 어린 시절 고향 마을엔 물고기가 참으로 많았다. 아버지는 우리 마을에서 물고기를 잘 잡는 고수였다. 우리 집엔 물고기 잡는 그물만 해도 거의 20개나 된다. 그물코가 새끼 손가락만큼이나 작은 사이즈로부터 주먹 하나 지어 팔뚝 하나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사이즈까지. 길이가 100m 되는 긴 그물부터 10m가량 되는 짧은 그물까지. 크고 작은 사이즈의 고기 그물들이 창고 벽에 주렁주렁 달려있다. 그리고 두 손으로 그물을 움켜쥐고 시계 바늘 방향으로 돌리며 있는 힘껏 멀리 던져서 물고기를 잡는 초망. 두 손으로 동시에 그물을 들어서 물고기를 잡는 반도. 쌀이 나무로 엮어서 둥글 넓적하게 만든 통발. 낚시코를 끼워서 대나무로 만든 주낙 등 물고기 잡는 도구들이 정말 많고도 많았다. 강물에 들어가는 전신용 고무옷도 두 볼이나 된다. 아버지와 남동생이 번갈아 가며 1년 4계절 물고기를 무척이도 많이 잡아왔다. 야래, 마크, 붕어, 잉어, 버들치, 팡토, 바이렌, 메기, 가물치, 미꾸라지. 물고기 종류도 다종다양하게 많이도 잡아왔다. 작은 새우들도 수없이 많이 잡아왔다. 엄마는 물고기 손질을 누구보다 빠르고도 깨끗하게 잘했다. 한 번에 한 마리씩 고기배를 잽싸게 따는데 잠시면 한 양푼 되는 고기배를 뚝딱하고 다 따버린다.
낮이건 한밤중이건 물고기만 잡아오면 쪽걸상에 앉아 빠른 손놀림으로 인침 손질을 다 해버린다. 밤중에 잡아오는 물고기는 밤을 새우며 손질을 싹 해버리고야 안심하고 자리에 눕는다. 물고기 손질을 할 때면 엄마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생긴 듯이 신이 나서 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엄청 기뻐하셨다. 나는 고기 비린내가 싫어서 옆에서 심부름만 하다가 후엔 엄마를 도와 함께 물고기 배를 따며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곤 했다.

첫날의 밤중이었다. 잠결에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깨어나 보니 엄마와 아버지가 고기 그물을 벽에 걸어놓고 물고기를 빼내느라 한창이었다. 그물에 빈틈이 없을 정도로 빼곡히 걸려 들어온 물고기들을 바라보며 둘은 신바람이 나서 마주 보는 얼굴엔 함박꽃이 활짝 펴 있었다. 엄마와 아버지는 동년 동월 동일생이라 평소엔 아웅다웅 잘도 다투다가도 물고기를 잡아오는 날엔 세상에 둘도 없는 한 쌍의 짝꿍이 돼 손발이 척척 맞는다. 그땐 물고기가 하도 많아 적게 잡아올 때가 세수 때야 한 양푼 가득이었고 많을 때는 김장할 때 배추를 씻는 큰 그릇이 넘어날 정도로 가득 잡아오기도 했다. 더 많을 때는 경운기 트럭으로 한 트럭씩 잡아올 때도 있었다. 우리 집 앞에는 쌍둥이 산을 넘으면 황하 저수지가 있는데 그곳엔 작은 새우들이 많고 많아 반도로 한 번씩 두면 몇 근씩이나 잡혀 들어오곤 했다. 하여 새우도 수도 없이 많이 잡아왔다. 저녁 무렵 먹잇감을 달아서 마을 남쪽에 있는 포자에 주낙을 놓았다가 아침에 가보면 메기들이 수십 마리나 잡혀올 때도 있었다. 여름철 논물고에 통발을 대어 놓았다가 아침에 가보면 통발 한가득 미꾸라지가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여자아이였음에도 아버지 따라 물고기 잡는데 참 잘 따라다녔었다. 아버지가 손더듬으로 손바닥만한 붕어들을 잡아서 던지면 나는 큰 물통을 들고 다니면서 고기를 주워 담았다. 가끔 주워 담은 물고기가 물통으로 들어가는가 했더니 펄쩍하고 강물 안으로 다시 사라져버려 나는 발을 동동 구르며 아쉬워한 적도 있었다. 재미있고 소중한 동년 시절의 추억 한 편이다. 지금 와 돌이켜보면 그때가 참 좋은 시절이었다.

이렇게 많이 잡아온 물고기들을 엄마는 종류별로 요리를 해주셨다. 엄마가 해주는 물고기 반찬들은 하나같이 맛이 정말 좋았다. 작은 새끼 고기들은 물고기 장조림을 해서 먹는 경우가 많았다. 물고기 뼈까지 먹을 수 있게 간장과 설탕을 조금 넣고 오래 졸여주면 갓 지은 야들야들한 쌀밥과 환상의 궁합이다. 꼬들꼬들하고 짭조름한 그 맛이 상점에서 파는 물고기 통조림보다 더 맛있다. 맛이 너무 좋아서 나와 동생은 엄마가 밥을 퍼오기 전에 손가락으로 집어서 입으로 몇 마리씩 먼저 먹기가 일쑤였다. 그리고 대부분 새끼 고기들은 소금간을 살짝 한 후 햇볕에 바짝 말린 후 천주머니에 넣어 통풍이 잘 되게끔 뒷방 벽에다가 보기 좋게 대롱대롱 달아뒀다. 기름에 튀겨 먹거나 고추장을 넣고 볶아 먹으면 그 맛 또한 잊혀지지 않는 추억의 맛이다. 주먹만한 붕어 같은 고기들은 텃밭에서 방금 따온 고추나 가지를 넣어 부글부글 끓여 조림을 많이 해 먹었다. 맛있는 냄새가 코를 스칠 때면 우린 침을 꼴깍꼴깍 삼키며 어서 빨리 밥상이 차려지길 손꼽아 기다렸다. 엄마가 해주는 붕어조림은 집 나갔던 입맛을 확 끌어당기는 마법 같은 것이었다. 식초와 사탕가루를 넣어 새콤 매콤 달콤한 붕어회를 해먹을 때도 덜어 있었는데 나는 매워서 입을 호호 불기도 하고 찬물을 꿀꺽꿀꺽 마시기도 하면서 맛있어서 멈출 수가 없었다. 또 붕어 등을 가위로 반쯤 쪼개서 넓적하게 편 후 굵은 소금을 뿌려서 꾸덕하게 말린 후 단지에 차곡차곡 넣어 저장했다가 기름에 구워 먹는다. 고소하고 쫀득하고 짭조름해서 물고기 한 조각으로도 밥 한 공기 맛있게 먹을 수 있었다. 먹을 것이 부족했던 시절, 도시락 반찬용으로 완전 제격이었다. 소학교 교장이셨던 아버지와 나는 맛있게 구워진 붕어 한 마리를 반쪽으로 나눠 도시락 두 개를 싸서 함께 학교에

학교 가는 날이 많았다. 준하게 잡혀온 메기나 통발에 잡혀온 큰 미꾸라지들은 메기탕, 추어탕이 제격이었다. 엄마는 메기탕과 추어탕을 너무 맛있게 잘도 끓였다. 텃밭에서 금방 뽑아온 배추와 대파, 갔다 온 풋고추와 깻잎으로 한 분씩 큰 가마솥에 한 솥 가득 얼큰하고 구수하고 시원하게 입맛 당기는 메기탕, 추어탕을 끓일 때면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이 이 집에 무슨 맛있는 냄새가 난다면서 삽장문을 열고 들렸다가 한 그릇씩 얻어먹고는 땀을 철철 흘리며 맛있다고 혀를 차며 칭찬이 마를 새가 없을 정도였다.

이웃집 황보 씨와 리 씨네 집에서는 우리 집 물고기 반찬을 많이도 먹었다. 황보 씨네 할머니는 매번 메기탕과 추어탕을 한 그릇씩 가져다 잡술 때면 보신탕을 먹었다고 정말 기뻐하셨다. 후에 꼭 도마도나 오이 등 기타 야채들을 한 알음씩 들고 와서 인사를 하곤 했다. 저수지에서 잡아온 팔뚝만한 방토나 바이렌 같은 고기가 많을 때 엄마는 시장에 가 팔아서 생활용으로 보탬을 했다. 계획 경제 시대 농촌의 경제 수입은 집집마다 거의 빈곤 수준이었다. 한 번씩 물고기를 팔 때면 번 돈으로 돼지고기를 사서 온 집 식구가 푸짐하게 고소한 돼지고기를 맛있게 먹을 수 있었다. 한 번은 아버지가 남동생을 데리고 물고기 몇십 근을 등에 메고 기차를 두 시간이나 타면서 내가 공부하는 도시에 왔다. 물고기 팔아서 번 돈으로 우리 셋이 판점에 가서 맛있는 물만두 실컷 먹고 공원 가서 구경하고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함께 사진도 찍으면서 즐거워했던 행복한 기억이 있다. 그땐 이미 개혁개방을 한 시대라 집안 경제 형편이 많이 나아진 상태였다. 참으로 소중한 추억 한 편을 남긴 것이었다. 그때 찍었던 사진을 지난 설에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보여줘서 가족 식구들은 하하하 배를 끌어안고 눈물이 날 정도로 웃어가며 옛 이야기에 푹 빠져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잡아온 새우와 작은 미꾸라지들은 뜨거운 물에 데친 후 발에 넣어서 바짝 말린 후 기름에 볶아 먹거나 고춧가루 기름장을 해서 무쳐 먹으면 그 또한 별맛이다. 술을 부르는 그 맛, 맥주나 소주 한 잔에 걸맞는 고향의 반찬이다.

고소한 물고기 반찬에 소주 한 잔, 힘든 하루의 피로를 푸는 위로주 한 잔, 해점은 고향집 밥상을 빛내는 명물, 삶의 터전에 깊이 뿌리내린 그 맛. 이렇게 1년 사시절 우리 집 밥상엔 각종 물고기 요리가 쉴 새 없이 등장했다. 지어 겨울철에도 얼음을 깨고 가을철에 강물에 쳐놓았던 그물을 들어

동생 둘은 여름방학이 되면 아예 우리 집에 와서 살다가 개학을 해서야 미련 한가득 남기며 돌아가곤 했다. 물고기도 같이 잡으러 다니고 우리 엄마가 해주는 맛있는 물고기 반찬을 실컷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했다. 이러고 보니 물고기 잡이가 친척 간의 나눔과 정을 쌓는데도 톡톡히 한턱한 것 같다. 그리고 매번 물고기를 잡아올 때면 우리 집은 나눔과 베품을 많이 했다. 이웃집과 옆마을에 사는 친척은 물론 물고기를 잡을 줄 몰라 한 해가 다 지나가도 물고기 반찬 한 번도 못 해먹는다는 동네 사람들에게도 선뜻 물고기를 자주 나눠주곤 했다. 그래서 동네에서 인심 좋고 마음 후한 집이라고 칭찬을 많이 받기도 했다.

그 시기 농촌 생활은 경제적으로는 부유하지 못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소박하고 어질고 순수했다. 작은 것이지만 서로 나누고 다독이고 도와주며 투박하고 포근하고 때묻지 않은 시골 사람들의 따뜻한 정서를 키워갔다. 오늘 붕어조림 한 끼가 고향으로 달리는 추억 여행의 티켓을 마련해 주어 정녕 뜻깊은 하루를 보내게 돼 마음이 뿌듯하다. 풋풋했던 동년 시절의 추억, 엄마가 해줬던 정성과 사랑이 고스란히 담긴 물고기 반찬들, 정다운 고향집에 남긴 수많은 추억들, 엄마의 손맛을 닮은 이 딸이 엄마가 돼 맛있는 붕어조림으로 향기로운 점심을 수놓은 오늘 또한 훗날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리라.

0: 您现在收听的是黑龙江朝鲜语广播。
1: 기쁨과슬픔을함께하는라디오쉼터흥룡강조선어방송입니다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이상은 오늘 여성 클럽에서 준비한 내용입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형국화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어렸을 땐 엄마의 품이 세상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들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을까 걱정 마십시오. 효도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은 함께입니다. 효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네, 책과 음악이 있는 행복한 문학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르녹입니다. 기분 좋은 하루, 책 속에 풍덩 빠져 잠시나마 쉬는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행복한 문학 만나보시죠.

세상의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서로 메워줄 사람들을 팀으로 엮어 좋은 결과를 내려고 노력하지. 그러므로 부탁을 하고 도움을 받는 일에 너무 린색해지지 말자. 언젠가는 너 역시 누군가의 부탁에 기꺼이 응해야 할 날이 오기 마련이다. 그러니 기꺼운 마음으로 타인에게 손을 내밀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우리 옛말에 백지상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찮게 가벼워 혼자 충분히 될 수 있는 백지도 누군가와 함께 한다면 훨씬 더 가볍다는 속담이죠. 도움을 청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혼자서 모든 걸 해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탁을 주고받으며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더 멀리 가고 더 높이 날 수 있습니다. 네, 사람은 환경에 아주 잘 적응하며 협동하며 함께 살아갑니다. 이렇게 탁월한 능력을 지닌 생명체들이 경쟁하며 살다 보니 지열해질 수밖에 없는 현대 생활이지만 그래도 함께 숨쉬며 함께 살아갈 때 세상은 더욱 따뜻해지고 살만한 세상이니 우리 서로 함께하며 열심히 살아가도록 합시다. 아무리 어려운 일도 누군가와 함께하면 쉽게 해결됩니다. 인생은 즐겁습니다. 세상도 살만한 세상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학을 통해 우리는 삶에 대한 태도를 배웁니다.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인생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지혜와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인생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난정보다 기른 정이 더 크다는 말이 있다. 나에게도 난정 못지않게 나를 사랑으로 키워준 외할머니가 계신다. 내가 말하는 외할머니는 어머니의 친엄마가 아니다. 듣는 말에 의하면 우리 외할머니는 태방전 화룡현 숭선 거송리 고란에서 살았는데 결혼한 지 몇 해 안 돼 남편이 불행하게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그 후 우연한 기회에 딸 하나를 두고 사는 우리 외할아버지를 알게 되었고 우리 어머니가 스무 살이 되던 해 교원으로 배치받아 집을 떠나자 외할아버지에게 제가해 왔다고 한다. 하얀 피부에 너무 애돼 보여서 동네에서는 그저 애긴네라고 불리웠던 외할머니는 해방 후 호적을 올릴 때에야 비로소 최순옥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다. 외지에서 교편을 잡던 어머니가 결혼 후 화룡으로 정근하게 되자 외할머니 집에는 식구가 늘어나게 됐고 나와 남동생까지 연달아 태어나자 외할머니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다.

남동생은 온 집안의 기쁨을 안겨줬으나 나에게는 치명타나 다름없었다. 남동생 때문에 내가 어머니의 젖을 먹을 수 없게 됐던 것이다. 지금 같으면 분유 같은 것을 먹이면 되지만 가난했던 그 세월에는 내가 허기로 자지러지게 울 때마다 온 집 식구들이 단가마의 개미처럼 안절부절 못했다고 들었다. 공겨지책으로 외할머니가 밥을 잘근잘근 씹어 내 입에 넣어줬는데 그제서야 내가 울음을 그쳤다고 한다. 할머니는 매일같이 이 역사를 되풀이했으나 나는 소화불량의 영양 부족으로 시름시름 앓으면서 설사를 꺼내지 못했다. 그 때문에 외할머니는 또 내 기저귀를 쉴 새 없이 갈고 씻으며 다람쥐 채바퀴 돌듯 바삐 보내야 했다.

외할머니 입에서 밥을 받아 먹으면서도 나는 또 젖을 먹겠다고 버텼다. 그게 가여워서 외할머니는 자신의 젖꼭지를 물려줬고 나는 젖도 안 나오는 마른 젖꼭지를 기를 쓰고 빨아댔단다. 날마다 빨아대는 동에 나중에는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나올 정도였는데도 외할머니는 이를 악물고 견뎌냈다. 하늘도 나를 측은히 여겼던 것일까. 웬걸 기적같이 외할머니의 젖꼭지에서 젖이 흘러나왔으니 말이다. 그렇게 나는 외할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고 남동생은 어머니 젖을 먹고 건실하게 자랄 수 있었다.

그 후 부모님이 다시 연길로 정근하면서 나는 화룡교회 할머니 댁에 남겨지게 됐다. 그렇게 나는 외할머니의 막내딸이 됐다. 잠시 더 외할머니 한 데서 떨어지려 하지 않았기에 나는 저녁마다 외할머니의 팔을 뵌 채 목을 꼭 끌어안고 외할머니가 불러주는 자장가를 들으면서 잠들었다. 나에게는 외할머니가 바로 어머니였던 것이다. 가끔 부모님이 화룡 할머니 댁으로 올 때도 있었으나 나는 그들을 거저 손님으로 본 것 같다. 그렇게 나는 소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쭉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다. 학교에 갈 나이가 되자 나는 연길에 오게 됐다. 외할머니가 나를 연길에 데려다 주고 돌아서던 날 나는 외할머니를 한사코 붙잡고 따라가겠다며 울고 불고하며 야단쳤다. 외할머니의 젖을 먹고 외할머니의 손에서 자란 내가 어찌 외할머니와 떨어질 수 있었으랴. 눈물투성인 외할머니도 아쉽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래도 외할머니는 내 눈물을 닦아주면서 이렇게 달랬다. 이젠 학교에 가야 되니 부모와 같이 있어야 한다. 그날 외할머니는 화룡집에 들어설 때까지도 엉엉 소리내어 울어서 외할아버지까지 무척 놀랐다고 한다.

그때로부터 나는 정든 외할머니와 떨어져 서먹서먹한 부모님과 남동생과 함께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뭘 하든지 부모님의 눈치부터 살폈다. 식사 자리도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고 같이 사는 남동생과도 맞지 않아 싸울 때도 있었다. 부모님이 두 동생들보다 몸이 약한 나에게만 닭꼼을 해주며 끔찍이 사랑해줬음에도 길은 정이 무섭다고 나는 좀처럼 외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떨쳐버리지 못했다. 가끔 어머니가 과자나 사탕 같은 것을 사다가 우리 세 남매에게 똑같이 나눠줄 때도 나는 당장에서 바로 먹어버리는 동생들과 달리 정리에 꽁꽁 싸뒀다. 잘 보관했다가 방학에 외할머니에게 가져다 드리려고 말이다. 무더운 여름에 간혹 얼음과자를 사 먹으라고 잔돈을 줄 때도 나는 그 돈을 외할머니에게 주려고 슬그머니 감춰놓곤 했다. 그러니 당연하게도 방학은 내가 제일 기다리는 시간이었다. 중학교에 다닐 때까지도 나는 방학하는 이튿날로 외할머니 집으로 달려가곤 했다. 물론 전날 밤은 너무 들떠서 잠을 설치거나 새벽에 일찍 일어나 날 밝기를 애타게 기다렸다. 그렇게 화룡에 도착하면 늘 그렇듯 외할머니가 역에서 환한 웃음으로 나를 반겨줬는데 그때가 나에겐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그날이면 외할머니는 반년 만에 만난 이 선녀한테 하나라도 맛있는 걸 더 해먹이려고 부엌에서 분주히 돌아치곤 했다. 외할머니가 해준 밥은 세상 별미였다. 겁돌장은 어찌나 맛있는지 밑국까지 빡빡 끓고 먹었고 쨍한 김치는 먹어도 먹어도 더 먹고 싶었다. 그러다가 밤이 되면 나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외할머니의 먹을 꼭 끌어안고 잠들곤 했다.

이 선녀에 대한 외할머니의 사랑은 실로 대단했다. 한 번은 내가 외할머니에게 상관지 감자가 먹고 싶다고 한 적이 있었다. 상관지 감자란 화룡 시내에서 대략 50리 떨어진 곳에 있는 상관지란 골짜기에 외할아버지를 비롯한 몇몇 할아버지들이 심은 감자로서 그곳의 붉은 감자는 별미 중의 별미였다. 외할머니가 집에 감자가 없다기에 나는 더 이상 조르지 않았다. 그런데 웬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침밥만 둥그러니 차려져 있을 뿐 외할머니는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날이 저물고 밖에 어둠이 두려워졌을 때까지도 외할머니는 보이지 않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문소리와 함께 머리에 감자 광소리를 인 외할머니가 절름거리며 집에 들어섰다. 알고 보니 외할머니는 이른 새벽 날이 밝기도 전에 상관지에 감자를 가지러 떠났던 것이다.

외할머니와 함께 있는 시간은 언제나 요괴했다. 외할머니와 함께 냇물이 졸졸 흐르는 시냇가에서 미역을 감고 버드나무 가지를 베어 광두리를 겪고 멸집으로 농림모를 엮기도 했다. 모든 순간이 즐거웠다. 그러다 개학이 되어 외할머니와 떨어지는 날이 다가오면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었다. 집으로 떠나기 며칠 전부터 나는 외할머니와 떨어질 생각에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곤 했는데 그때마다 진작 내 심정을 알아차린 외할머니는 공부는 부모가 있는 연길에서 해야 한다. 공부를 잘하여 앞으로 꼭 큰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 연신 당부했다.

떠나는 날 나는 외할머니와 함께 최대한 느린 걸음으로 기차역에 갔는데 할머니는 그 자리에 굳어진 채 기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며 나를 바래주곤 했다. 세월은 흘러 흘러 나도 이젠 70세를 바라보는 할머니가 됐다. 외할머니는 진작 하늘나라에 갔다.

잘 모르던 童년 시절 나를 어머니보다 더 아껴주고 정성으로 키워주신 외할머니. 내가 외할머니와 함께 보낸 시간은 고작 7년뿐이지만 난 정보다 기른 정이 크다고 나를 사랑으로 보듬어 준 외할머니가 사무치게 그리워난다.

네, 행복한 문학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피는 물보다 진하다지만 매일같이 전해지는 손길의 온도가 어느 날 문득 피보다 진하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낳아준 은혜도 소중하지만 함께 자라는 날들의 정은 우리 몸속에 거스란히 스며들어 피보다 깊은 요전자가 됩니다. 네, 낳은 정보다 기른 정. 네, 오늘은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네, 오늘도 책과 함께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한 페이지씩 넘길 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성장하고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내일도 같은 자리에서 새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기다릴게요. 네, 오늘의 행복한 문학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준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입니다. 단오륜이 기간 우리성은 다채로운 신규 문화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소비 공간을 융합하며 관광시장 전역에 활기를 불어넣은 가운데 연휴 소비 동력이 전방위적으로 분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단오륜이 기간 전성적으로 숙박 예약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약 70% 급증했습니다. 각지에서 펼쳐진 다채로운 민속 체험 프로그램이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흥룡강 특유의 20도 내외의 서늘한 기후가 올해 단오 관광의 핵심 경쟁력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춘의 각 생태 관광지는 울창한 삼림과 시원한 날씨, 차별화된 관광 체험을 앞세워 전국 단오 소도시 료행 인기 순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야부리 제휴회 캠핑 시즌도 성황리에 개막해 산악 하이킹을 즐기는 관광객들이 대거 몰렸습니다. 독특한 지리적 우세를 살린 중로 국경 간 관광 역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중로 국경 간 마라톤, 량국 합동 댄스 대회가 잇따라 열렸으며 흑하동산구의 하루 출입국 관광객은 5천 명을 넘어 지난달 동기 대비 50% 늘었습니다. 동강시 수분화 동산구 역시 국경 당렬치기 여행, 자가용 관광 등 특색 상품 덕분에 출입국 인원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여행 플랫폼인 마펑우어 빅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2주간 흥룡강 검색 인기가 69% 상승하며 전국 단오 신규 관광 콘텐츠 인기 10위 안에 진입했습니다. 연휴 전체 관광객 수와 관광 소비액은 각각 전년 대비 5%, 5.7% 증가했습니다. 전통 명절 소비 수요를 선점하기 위해 우리성은 정겨운 단오, 흥룡강 쇼핑축제 시리즈 소비 지능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성내 13개 시 지구가 총 200여 차례의 행사를 치렀습니다. 할빈 각 상권에서는 단오 정문축제, 향낭 만들기, 진만두 포장 체험 등 특색 프로그램을 만들어 새로운 소비 공간과 업태를 창출하며 연휴 필수 소비 및 고품질 소비 수요를 견인했습니다. 이번 단오 연휴 기간 전성적으로 발급한 소비 쿠폰 총액은 1억 원을 넘어 연휴 경제 활력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올 단오 연휴 기간 할빈의 문화 관광이 재차 인기를 끌었습니다. 메이투안 플랫폼이 발표한 단오 문화 관광 소비 보고서에 따르면 단오 연휴 기간이 아버지의 날과 겹치면서 가족 단위 여행 수요가 집중적으로 나타났으며 테마파크와 가족 친화적 관광지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북쪽으로 시원한 곳으로의 여행이 핫 이슈가 됐고 북방 피서지의 인기가 급상승하며 할빈이 단오 피서 인기 관광지 1위에 올랐습니다. 메이투안 데이터에 따르면 올 단오 연휴 기간 피서는 관광객들의 여행 계획에서 중요한 키워드로 떠올랐습니다. 메이투안 민박 예약 데이터에 따르면 할빈, 취취할, 목단강, 길림, 선영 등 북부 도시들의 단오 연휴 기간 민박 검색량이 전반적으로 상승했으며 그중 할빈의 민박 검색량이 지속적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관광지 예약 상황을 보면 테마파크가 여전히 가족 단위 여행객들의 최우선 선택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족 여행은 단순히 관광지 구경에 그치지 않고 가족 채집원, 가족 체험 농장 등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의 인기가 뚜렷이 상승했습니다. 제4회 중국국제공급망 촉진 박람회가 열전 북경에서 개최됐습니다. 세계 최초로 열린 공급망 테마 국가급 경제무역성회인 이번 박람회에는 85개 국가 및 지역의 약 1000개 기업이 참가했습니다. 흥룡강 전시관은 디지털화, 스마트화로 천마무 농경지를 연결하고 기술로 신농업의 기여하자를 주제로 흥룡강 농업의 국제 인지도와 경쟁력을 전면적으로 제고했습니다. 이번 박람회에 녹색 농업망 흥룡강 전시관의 올해 전시 모델은 예년과 완전히 다른 특징을 보였습니다. 이번 박람회에서 흥룡강은 단순히 쌀과 식용유 등 완제품 농산물을 진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농업망 주도 기업인 북대황 농업기관그룹의 주도로 육종, 농경지 관리, 최종 판매 및 유통에 이르는 전 산업망을 박람회 현장에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녹색 농업망은 이번 박람회에서 전시를 위해 마련된 6대 산업사슬 중 하나입니다. 흥룡강 전시관은 농업 전 산업망 배치에 중점을 두고 실험실에서 농경지, 공장, 식탁, 그리고 전 세계 시장에 이르는 완벽한 산업 폐쇄 효로를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흥룡강에서 제조한 지능형 트랙터,
거석 이양기 등 첨단 농업기계는 이번 박람회의 다크호스로 떠올랐습니다. 성농업과학원에서 독자적으로 연구개발한 풋옥수수 종합수확기의 경우 동료 해외 제품은 가격이 600만 원 이상에 달하지만 성농업과학원은 자체 기술 개발을 통해 제품 가격을 200만 원대로 대폭 낮췄습니다. 박람회 기간 흥룡강성은 농업혁신기술 최초 공개 전시, 전문 홍보 및 매칭 등 일련의 부대 행사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얼음의 도시 할빈은 빙설 시즌에 폭발적인 인기를 끈 후 이번 여름에는 문화, 체육, 관광 융합에 힘쓰며 새로운 인기 비결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축구 경기를 관람하고 동북 특색 바비큐를 즐기며 거리 공연을 감상하는 것은 동북 축구 슈퍼리그 개막 이후 많은 관광객들이 할빈에서 생활의 활기를 느끼는 필수 코스가 되고 있습니다. 할빈시 문화체육방송관광국 관계자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데이터를 기준으로 동북 축구 슈퍼리그 경기 기간 동안 할빈의 호텔 및 민박 예약량이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했으며 그중 4성급 호텔 예약량은 전년 대비 30% 이상 급증했고 여러 관광지 입장권 예매 역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단오련휴 기간 100년 옛거리 중앙대가에서 중화 바로크 륙사 문화거리, 태양도 관광지까지 이어지는 코스를 따라 사람들은 여름의 상쾌한 바람을 즐기며 여행하고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문화, 스포츠, 관광이 융합된 이 행사를 통해 지역 경제의 활력이 충분히 방출되고 있습니다. 열전 마카 제36회 북극광축제가 성대하게 막을 올렸습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마카에 모여 독특한 백야 현상, 특색 있는 민속 풍습과 축제 행사를 체험했습니다. 북극광축제는 1991년 시작된 이래 35년의 세월을 걸어왔습니다. 처음에는 현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축하하는 행사에 불과했지만 단계적으로 다듬고 업그레이드 되며 이제 도시 발전에 힘을 실어주는 독특한 도시 문화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매년 하지가 되면 초장의 백야와 극지 풍경이 전국 각지에 수만 명의 관광객들을 끌어들입니다. 북극광축제의 화려한 개막과 함께 마카시는 사례로 대중문화 행사를 개최하며 전 세계 손님들을 초청해 오로라의 향연을 함께 즐기도록 할 예정입니다. 마카는 동시에 오로라 조끼 소비 시즌을 가동해 전국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100만 원의 문화관광 소비 쿠폰을 발급했습니다. 북극촌에서는 50여 개의 명소가 전면 개방됐고 북대황, 룡강 3공 등 국유기업들이 잇따라 입주해 국유기업 플러스 관광지 모델로 문화관광의 고품질 발전에 힘을 실어 중국 최북단이라는 간판을 빛내고 있습니다. 축제 행사는 민박의 폭발적인 성장도 이끌어 1.0 숙박시대에서 2.0 생태체험시대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모형 문화유산 수공 예품이 마당에 들어섰고 190여 종의 오로라 문화창작 제품이 기념품이 됐습니다. 세계경제포럼 제17회 하계 다보스 포럼이 6월 23일 대련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 포럼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90여 개국 1,700여 명의 정관 학계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올해 포럼의 최대 화두는 단연 인공지능입니다. 개막일 하루에만 인공지능의 보편화와 현실적 과제를 비롯해 인공지능과 소재 혁명, 인공지능의 물 사용 문제 등 10여 개 인공지능 관련 세션이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인공지능의 실제 경제적 효과 창출과 위험 관리 등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논의가 전환된 점이 특징입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준옥이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45번째 시간입니다. 성매는 뜻밖의 타격이 컸는지 아니면 슬픔이 가슴에 맺혀 용암처럼 끓는지 잠자코 울음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앉아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천천히 눈물을 거두었다. 그의 두 눈은 몽하니 백포를 덮은 시체와 백포에 피어오른 점점의 빗자욱을 지켜보고 있었다. 공장 책임자가 다가와서 친딸을 대하듯이 성매를 일으켜서 집안으로 부축에 들어갔다.

0: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철공의 시체를 방 안으로 들고 오라고 분부하였다. 추도회가 끝난 뒤 동지들은 전우의 룡구를 푸른 산과 함께 영생하라고 우뚝 솟은 산봉우리에 묻었다. 성매는 공장 책임자한테서 기철공이 남기고 간 꾸리미를 받아안고 비칠비칠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는 밥을 구들에다 챙겨놓고 아이들 보고 먹으라 하고는 창문으로 스며드는 황혼의 연한 빛을 등지고 구들에 걸터앉아 어서프로 영원히 마를 줄 모르는 뜨거운 눈물을 닦고 있었다. 비록 가난하였지만 매우 화목하고 따뜻하던 가정이 지금은 비애에 찬 흐느낌 속에 잠겨버렸다. 수자, 이 활발하고 장난을 좋아하는 처녀에도 훌쩍거리며 밥을 넘기지 못하고 들고 있는 밥사발에 눈물만 똑똑 떨어뜨리고 있었다. 덕견이는 밥을 한 술 또 넣었다가 하마터면 토해버릴 뻔하였다. 그는 겨와 나물을 먹고 컸으나 이때는 이 좋은 밥도 모래알 같아서 아무리 애써도 넘길 수 없었다.
1: 엄마! 엄마! 큰 언니가 왜 울어? 어째서 밥 먹으러 오지 않아?
0: 제일 어린 만자마저 쉴 새 없이 부르며 물어보고 있었다. 어머니는 뜰악에서 나는 발걸음 소리를 듣고 인차 눈물을 훔치며 마중 나갔다. 어머니를 본 성매는 마치 수년간 헤어져서 가진 고초를 다 겪다가 다행히도 다시 어머니를 만난 아이처럼 더는 자기를 지탱할 힘이 없고 참을 수도 없어서 어머니의 품속에 훌쩍 안겨 대성통곡을 했다.

0: 의 눈물은 샘물마냥 뜨겁게 한 방울 한 방울 날카로운 칼로 오리는 듯 어머니의 가슴으로 떨어졌다. 어머니는 구두리 앉아 목 놓아 울며 미친 듯이 떨고 있는 성매의 몸을 끌어안고 함께 눈물을 흘렸다. 너무도 오기 막혀 성매는 울음소리마저 낼 수 없었다. 입술은 신경질적으로 떨렸다. 어머니는 그가 너무 울어 탈이 날까봐 걱정되어 자신의 슬픔을 가까스로 누르며 그의 눈물을 닦아주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1: 성매야, 착한 애야. 그만 울어. 내 말 들어봐라. 응? 한 번을 더 울어봐야지.
2: 제가 어떻게 울지 않겠어요? 어머니,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는 제일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주머니, 아주머니, 저의 훌륭한 어머니, 저요, 이 가슴이 찢어져요.
1: 알지, 내가 왜 모를까. 근데 성매야, 내 말 좀 들어봐. 응? 착한 애야, 나도 네 마음이 괴로운 줄 안다. 나도 반평생을 훨씬 넘긴 사람이 아니냐. 이 몇 해째 나는 많은 걸 깨달았다. 사람이 너무 많이 죽는구나. 좋은 사람이 하나 쓰러지는구나. 난 그들을 위해 눈물이 마르고 눈이 멀 지경이다. 철공이의 죽음은 너만이 아니라 저 아이들마저 가슴 아파하고 있다.
2: 어머니, 어머니, 어떡해요.
1: 나도 그들이 죽는 줄을 뻔히 알면서도 서슴없이 나서는 줄 알고 있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하려고 그러지. 그들은 공산당원이거든. 공산당원이 키워낸 훌륭한 사람들이란 말이야. 성매야,
2: 네?
1: 넌 나보다 아는 것이 더 많다. 응? 자, 그만 진정해. 몸에 탈이 나면 그 사람은 땅속에서도 가슴 아파할 거다.
0: 성매는 울음을 그치고 속눈썹이 푹 젖은 눈을 들어 어머니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어머니는 수건에 물을 적시어 그의 눈물 자욱을 말끔히 닦아주었다. 성매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다짐하였다.
3: 아주머니, 그 말씀이 옳아요. 전 그치겠어요. 더 이상 울지 않겠어요.
1: 그래.
0: 저녁에 성매는 외로운 등잔불 아래에서 얼마 전 애인과의 접촉과 그때 나눈 말들을 곰곰이 회상해보았다. 이윽고 한숨을 지으며 기철공이 남기고 간 흰 폭부리미를 풀었다. 그는 필기장을 뒤적거리다가 자기의 이름을 발견하고 한자 한자 자세히 읽어 내려갔다.
4: 성매 도모에게 잘 있어? 우리가 헤어진 지도 오래구만. 정말 보고 싶소. 도모도 그렇겠지. 기다려. 우리는 꼭 다시 만날 것이오. 우리의 사업과 생활은 아주 좋소. 모두들 백배의 노력으로 온갖 방도를 다 찾아 탄약과 총창을 하나라도 더 많이 만들어 하루빨리 외놈들을 중국에서 몰아내려고 하고 있소. 나의 몸은 매우 건강하오. 그서 어릴 때 굶주린 탓으로 가끔 쓴물을 토하고 배앓이를 하오. 그러나 기분은 아주 좋소. 걱정하지 마오. 동모에게 매우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려고 하오. 나와 한도동자는 기계를 메고 부대를 따라 밖으로 뚫고 나갔소. 그런데 그만 그 노동자가 놈들의 총에 맞고 쓰러져 버렸소. 나는 그를 업고 가려 했으나 그는 아무리 설복해도 듣지 않고 꾹 나더러 기계를 메고 가라고 하지 않겠소. 적들은 가까이에 추격해왔소. 그는 나의 손을 잡고 기수이, 만약 저희 마을로 갈 수 있다면 제 아내에게 울지 말고 총을 틀어잡고 외놈들과 싸우라고 전해주시오. 이렇게 말했소. 후에 나는 그의 아내를 만났소. 그의 아내는 정말 울지 않고 그때부터 팔로군에 참가했다. 동무는 이야기를 듣고 반드시 감동될 거요. 우리는 이런 훌륭한 동지들을 따라 배워야 하오. 나는 사업하러 가야겠소. 다시 이야기하겨. 혁명적 경례를 보내오. 철공으로부터.
0: 아래에 또 한 줄 있었다.
4: 편지는 다 써소. 언제든지 동무의 주소를 알면 붙이겠소.
0: 성매의 눈길은 마지막 한 줄의 글에서 오래오래 머물렀다.

0: 5월이었다. 누렇게 무르익은 밀리삭은 바람이 부는 대로 넘실거리며 싱그러운 향기를 풍겼다.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입을 크게 벌리고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적거점의 놈들은 다시 병력을 증강하고 항일 근거지에 대한 참혹한 대소탕전을 감행하려고 서둘렀다. 놈들의 진공은 이미 시작되었다. 주력군은 놈들이 진공하면 철수하고 적들이 지치면 진공하고 놈들을 유인하여 하나하나 모그치우자라는 전술에 따라 놈들에게 타격을 가하려고 모두 포위망 밖으로 철수하였다. 구의 간부들도 여러 마을을 맞고 내려가 군중들을 이끌고 반소탕전을 견지하였다. 강영찬은 일부 구중대의 대원들을 데리고 왕관장에 와서 병기 공장을 도와 기기를 숨겼다. 어머니는 오랫동안 그를 보지 못했다. 그는 더욱 수척해졌다. 관골이 툭 비어져 나오고 얼굴색도 누랬으며 빛발이 선 두 눈은 움푹 꺼져 들어갔다. 어머니의 가슴은 몹시 쓰라렸다.
1: 아휴, 영천이.
2: 네.
1: 오래 못 봤더니 야윈 걸 보게.
2: 아주머니, 전 괜찮지만 아주머니는 그새 펑 늙으셨군요.
1: 수연이는?
2: 아, 망가골에 갔어요. 그도 잘 있어요.
1: 아니, 아 그걸 묻는 게 아니야. 그 애가 어디 가든 아 내가 무슨 관계람.
0: 어머니는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벌써 딸의 소식을 알고 있었다. 그는 영천의 해진 신발을 가리켰다.
1: 내 말은 그 애가 자네신을 다 만들었는가 하는 걸세.
2: 아, 그걸 물어요?
0: 강영천은 얼굴을 약간 붉혔다.
2: 아, 저에게 벌써 준 걸 제가 다른 사람의 신발이 해진 걸 보고 주었어요. 아주머니, 보세요. 제 것은 아직 신을 수 있잖아요.
1: 자네들은 참...
0: 어머니는 근심에 쌓여 말을 이었다.
1: 저, 영철이.
2: 네.
1: 성매 그 애는 아, 조급해 죽는다네. 여 며칠은 계속 수자를 불러다 이것저것 물어보지. 모두들 척한에 걸리면 열에 아홉은 죽는다고들 하는데 다행히도 그 애 몸이 튼튼하기 망정이지. 며칠 전만 해도 통 가망이 보이지 않더니 아 이제야 좀 몸이 천천히 추서지 않겠나. 외놈들의 터벌만 없어도 아, 며칠도 조용히 몸조리만 하면 깨끗이 나오렴만.
2: 그래요, 아주머니.
0: 강영천은 동감을 표시하였다.
2: 그만한 것도 아주머니가 밤낮을 이어가며 그를 구원한 덕분이지요. 제가 그를 보러 가니 그는 저를 만나서 바람으로 이런 말을... 아주머니, 그는 몸이 몹시 허약하고 아직도 완쾌되지 못했으니 어떤 일은 알려주지 말아요. 괜히 저급증만 일으켜요. 그는 우리와 함께 갈 수 없어요.
1: 아휴, 그런 걱정은 아예 말게. 내 벌써 생각해 보았네. 내가 성매를 데리고 따라가겠네.
0: 수사가 뛰어들어오며 강영천에게 소리쳤다.
3: 강도! 어?
0: 수사는 뒤에 동지란 말은 미처 입 밖에 내지도 못하고 잘못 불렀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머니는 오래전부터 큰 오빠로 고쳐 부르도록 타일렀던 것이다. 그는 얼굴을 붉히며 고쳐 말했다.
3: 큰 오빠, 공장 책임자가 찾아요.
0: 드라마 숨바귀꽃 45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 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

100년의 꿈이 아렁진 화려한 금수광산에 밝은 햇살이 찬란히 비춰들고 있습니다. 중국공산당은 근로하고 용감한 중국인민들을 이끌고 새 시대의 새 창을 활짝 펼치며 민족 부흥의 중국 꿈을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하여들의 요창한마당에서는 당과 조국을 찬미한 노래들로 마련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우리 함께 노래 당은 만민의 심장을 감상합시다.

꽃향기 속에서 인민들은 당의 다사로움을 한 몸에 느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새 중국을 성립한 것은 전례 없는 위대한 승리이며 100년간 확고히 이 길을 걸어온 것은 중화민족의 용감성과 위대함을 과시한 것입니다. 화룡시에 살고 있는 정홍석 씨는 입당한 지 30년이 되는 로당원으로 직장 동료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당 창건 100주년을 경축하고 싶다면서 노래 우리는 공산당원을 요청해봤습니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0: 연기실에 거주하는 김옥분 할머니가 직장 동료들을 그림에서 보내온 요청 편지입니다. 함께 보시죠. 편집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옥분이라고 하는데 올해 94세입니다. 저는 1948년에 왕청연 하마탕에서 입당하고 1949년 5월에 왕청연 대흥구진 구련사에 입사했습니다. 1982년에 리지 휴양할 때까지 저는 왕청, 연길, 용정 등지에서 근무하였습니다. 하지만 첫 근무지인 왕청현 대흥구진 구련사에서 근무하던 시절이 제일 인상 깊고 그때의 동료들이 자주 생각납니다. 하여 저는 로당원으로서 그 시절 동고동락하면서 추억을 쌓았던 동료들과 함께 소품을 요청합니다. 네, 그럼 소품 가두수임을 보내드립니다.
1: 여보, 놓치니? 아이고, 여기 없는가? 우리 놓치 못 봤음도. 이거 큰일 났는데, 이거. 여보, 놓치 어디서? 이거 큰일 났다.
2: 내 벤서에 있었구마.
1: 어디 있다고?
2: 벤서에 있었구마.
1: 야, 이름 저 놓치 알게 되면 이게 간파풍 일구겠는데 이거 어떻게 한다, 이거. 이게 다 그 가도 원전이 불신을 조도한 게 그게 문제란 말이. 이거 예? 무슨 일인가고? 예, 사실은 예, 우리 연조에서 우리를 예 특수 권한으로 대우를 받게 해준다고 가도 정보에 올려봤는데 아 글쎄 지금까지 같은 앞부터 소식이 없잖도. 그래 내 어찌나게 그래 내 어찌나게 있잖데. 저 우리 노치 약 싸다던 돈에다 예. 아, 저 방영감도 800원 꼬가지고 가도 원주민의 집에 찾아가서 그만 우리를 특수고난으로 대학을 꼭 받게 해달라고 내 홈이 치사하는데 그치 오늘 아침에 찾아가보 아, 그 가도 원주민 그치 우리 그 아 여따고 아, 말고 여따고 요거죠 험악 이래 뚝 떼어먹고 조동했잖아 아 이거 어쩌냐 이거 아 이럴 때 이제 내 이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돈만은 꼭 찾아와야 되겠다 이 전화 어딨냐
2: 아이고 영감해 아이고 니기 전화 왔음도
1: 저 전화 온 게 에요 그게 사실은 기대가 있잖아
2: 어때 이람도
1: 아야
2: 혹시 게 사실이람도
1: 기락간 그게 있죠.
2: 아이고 날래 얘기라 없어
1: 야 그러니까 우리 특수권한 그게 있죠.
2: 아이고 특수권한 발표 났음도
1: 아이 그게 안 좀 발표 난 게 에요
2: 그래
1: 여보 여기 앉아 여기 잘 앉으라
2: 아이고 앉아
1: 기락간 저 사실이냐 야 이거 어찌냐 기락간
2: 아이고 날래 얘기하소
1: 내 얘기랄게 걔, 내 어제야
2: 예.
1: 우리 이 특수권한호 요괴자야
2: 예.
1: 이게 해결할라 내 어제 저 가도 원주민이 집을 찾아가지야
2: 아이고 예
1: 그런데 벌써 그 가도 원주민이야 아, 그치 여따 경기야 여따 거 요거야 험한 이래 뚝 떼어먹고 조동했다세요
2: 아이고 영감도 무식해 여따 깨고 이래도 무슨 소림디 거는
1: 아이고 내 애들 이게 내 노출이 똘겨 나서 엄청 다 말하겠다 그래까 우리들이야 요 특수권한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2: 아 예
1: 야, 내가 가도 원주민 찾아가서야
2: 예
1: 야 돈을 1,000원을 주면서 요거 주면서 야 우리 특수권한호 문제 해결해달라고 1,000원은 내 콩이 치설했단 말이오
2: 아유 이러자 1,000원을 주매 콩이 치설했다고
1: 예야 아 그런데 글쎄 그 가도 원주민 글쎄 여자꺼 요거 있죠 요거 민바이로 이라 뚝 떼먹고 조동했다사요
2: 아이고 영감해
1: 야.
2: 그나저나 그 천호에 어디서 났음도
1: 아, 그게...
2: 어디서 났는가
1: 기략간 이제 그
2: 그래까란 게 아, 어디 있음도 우리 집은 다 털어도 얘 다 너의 미프 나올 때라고 없는데 그도 천원이 어디서 났음도
1: 이게 기략간 그 노치 양 싸자던 돈에다가 그 박영감 돈 800원 어디리 됐어
2: 무시개람도 내 약 싸자던 돈에다가 박영감이 돈 800원이나?
1: 야.
2: 아이고, 영감이 어찌 뭐 이런 짓삼도 이런 짓삼는가? 어찌 죽을 때 왔지엠도 죽을 때 왔지엠가? 아이고, 이거 정말 오막 쓴다는데 이거 오막.
1: 글쎄, 이게 다 그게 그 가도 어디 불신을 조동한 게 그게 문제란 말이오. 아이, 강일영도 가불한 게야. 500번호 허망 천원 뚝 떼먹고 조동하면 되는가? 야, 이거 봐, 가도 원주임이. 우리 집에는 어떤 돈이야? 내 정말 우린 어찌 약 사자고 우리들이 손끝으로 번 돈이다. 손끝으로 번 돈. 이거 봐. 강일용도 간부란 게 저렇게 부패하면 돼요?
2: 사건들 좀싸 이거 좀 말.
1: 이거 봐. 당신이 그 돈을 겨우기 전에는 한 발자도 더 못 넘었을 줄 아. 내 가만히 있긴 하겠다.
2: 가만히 있으면 어찌겠음도 고사하겠음도 예?
1: 어이구 당신 그거야 아이교기 좀 해보. 내 당신이 야 귀를 감싸네 정말 고장질하겠다.
2: 사건도 집서 예? 당신 같은 거 감옥이겠다 이렇게 콱 처에 넣어야 됐구만 고사해서.
1: 나로?
2: 그렇지 그.
1: 이거 뭐 나는 피해자라.
2: 무식의 피해자도 무식의 피해자가 예? 그래 가더의 원주민 당신 보고 로털 개천마 이럽던도 이럽던도
1: 아이 글쎄 가도 원주임이야 직접 나를 보고 노털 개참바 이건 아야지야. 그런데 어째 지금까지 같은 아부터서 소식이 없어. 결국은 이게 글쎄 둘로 노털 개참바 이게 그 뭐여.
2: 어우 세월은 정말 우쁜 세월이여. 어찌 뭐 노털 개참바 이런 세월이여 이런 세월.
1: 그러길래 지금 어휴, 세월에 강시 같은 거 내놓으면 죽물도 못 얻어먹는단 거.
2: 예 당신은 그렇게 잘 얻어먹어서 너치 약사자도 돈에다가 예 박영감이 돈까지래 비둘지구 드럼도
1: 글쎄 이게 다 가도 원주인 불씨를 조동한 게 문제라마.
2: 조도의 문제인가 조도의 예 조도의 아니라 내 가도 원주인이 아니면 예 개뿔 다 예지겠구만. 이거는 다 영도 간부들을 부패하게 만드는 나쁜 악재비 놈이라고 예. 감옥에겠다 쳐 넣어야 됐구만 넣어야 돼.
1: 무식해라 앞제비?
2: 앞제비 아이고 그래 욕하는 시애미보다 말리는 신이 더 밉다고 영도에서는 먹어지지 않겠다는 거 예? 당신처럼 예? 당신처럼 예? 집까지 찾아가서 예? 치에 들고 냄새를 피우는데 어찌 아이 먹어지겠음도 어머가 내래도 먹어지지 먹어지지.
1: 아 이거 봐 강일영도 간부랑이 먹어지면 되는가 먹어지면 되는가 야 아, 솔직히 말해 옛날에 우리 선열들은 어째서 야 단두대 앞에 서서다 해도 비밀을 고소하기 위해서는 절대 안 먹어졌다는 거.
2: 아이고 그럼 당일용도는 그렇게 격렬히 먹어지지 않겠다는 거 예? 당신처럼 예? 억지로 이부 벌리고 먹어지죠 먹어집소 하는데 어찌 아예 먹어지겠음도 어망가 내려줘 먹어지지 먹어지지.
1: 그래길래 당신 같은 거 한일 가도 영도 간부질이란 거 못.
2: 예. 당신은 그렇게 령도 재질이 있어서 예 그렇게 속거로 써서 돈은 천 원씩이나 띄우고 들어도
1: 죽이겠어? 속거리?
2: 속거리 아이고 그래 독수건 나눠 댈게 뭐 예 가도에서 해도 될라고 예
1: 우쭈하게
2: 예 속이 대배보게 치 들고 다니다가 띄우고 들어오는가 띄우고 들어오는가 아유 아유
1: 죽이라 이 주사기 속이 대배 배우게?
2: 그래.
1: 그래. 이건 내가 혼자 잘 먹고 잘 적게 됐는가? 야! 이거 봐. 나도 내게 자식 있게 되게 되면, 오해서 정부에서 나를 특수권으로 대하러 준다 해도 나는 알 받겠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공사이란 거는 다 마사지지. 정부에서 주는 돈은 임시 먹고는 살 수 있지만, 나 먹어놓은 사적이 깨지고 수심에 제절로 배 생긴데, 내한테 무슨 방법이 있어? 이거 봐, 너지. 당신 알긴 하. 당신 밤에 사다가도 끙끙거리며 아름소리 할 때면 내 가슴이 칼로 허비는 것 같단 말이오. 차라리 내 어디 가서 깡도질하다 하고 싶다, 깡도질해도.
2: 아이고 영감해 아 무슨 아들처럼 이래 눈물 찔찔 짬에 이래도 아이고 정말 에휴 됐었구만. 내 이제 여흘이 났으면서 산나물도 캐고 짱지장사도 하고 하면서 산 사람 입에 거미 줄치겠음도 에휴 그러나 우리보다 더 큰 곤란하게 기부했다 생각하면 나도 부재 같은 게 졌었구만.
1: 가만 있자. 이거 봐, 너지. 절대 근심하지 말래. 내야 사직서를 쓰러 가서라도 내 이 돈만은 내 무조건 찾아오겠다. 무조건 찾아.
2: 사직서라는 게 무식의 사직서도.
1: 아, 당시 어째 사직서란 건 뭐?
2: 정말 사직서.
1: 그 사직서 경쟁이 아니라 검토소. 검토소. 내 나쁜 앞잡이 옳다. 야, 내 당일 정도 간부로 부시시킨 내 나쁜 앞잡이. 그러니까나 내 요따고 요 특수보조는 요거는 아이조도 괜찮지만 요딴 민바 요거는 무조건 돌려달래. 그렇지 않으면 내 당신이 검찰로 내 꼬장질 하겠다. 꼬장질. 가만 있자. 이게 내 동의하고 말린 피 어디 있잖아. 동의하고 말린 피 어디 있잖아.
2: 꼬장질 하겠다. 아이고 왜? 아이고 왜? 어제 전화 저이고 기차 소리 덜크덕 덜크덕 나는 길에 듣기지 않은가? 야 니기요? 아? 기차를 타고 간다고? 아이고 야야야 박원기 아바니 집이 맞어? 니기라? 가도의 원주임이라고? 야 시계라? 가도의 원주임이? 아이고 저 영감해.
1: 야.
2: 아이고 영감해. 이거 얼씨도 나 없어.
1: 어제
2: 내 가도의 원주임을 붙잡았었구만.
1: 무시해. 내 이거 붙잡았었구만. 아니 야, 아니
2: 이거 여기 가지, 가지. 내 기타 타고 살아난다는 걸 이렇게 붙잡았었구만.
1: 꽉 붙을래. 꽉 붙을래.
2: 예.
1: 이거 봐. 가도 원주임이 사람 기름 못 쓴다 엠.
2: 쟤 어쩌면 그러. 쟤 어쩌면.
1: 아 이거 봐라. 이 검토소 검토소.
2: 박로이님이니 독수곤란 대응 문제가 민정서에서 비준됐습니다.
1: 무슨 일이야?
3: 남도 이거.
2: 원래는 예, 내가 비준서를 가지고 박로이님을 찾아가봐야 되는데 내 불실로 성당교를 간 바람에 이렇게 기차에서 전화를 드립니다.
1: 우리 독수곤란 문제 해결됐다.
2: 아이고 영감해. 그럼 어째 여자 거는 말 안 남도?
1: 아이고 여자 거 해결됐으면 됐지. 무슨 여자 경조 좀 빨리 이거 말 마저 들어보게.
2: 박로이님.
1: 야.
2: 박로이님이 어제 우리 집에 오셔서 텔레비전 위에 돈봉 틀어놓고 갔지요.
1: 아이 그거는 저
2: 저는 많은 거 생각했습니다. 한계 용도 간부로서 얼마나 공작을 잘했으면 박로이님 내 같은 분들까지 회례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지 긍정져 주었습니다. 박로이님 믿어주십시오. 나를 비롯한 당원 간부들이 렴정 건조를 더욱 잘해서 정말 군중들이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 훌륭한 당원 간부가 되기에 노력하겠습니다. 어 정말 박로이님 지금 가도 방공실 김비서를 찾아가십시오. 제가 거기다가 예, 비준서와 돈봉투를 모두 맡겨놓았습니다. 박로이님 몸 건강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 이야 가도 원주임이 그럼 잘 갔다.
2: 잘 가.
1: 해보 가도 원주임이.

0: 한국에서 근무하는 김보금 씨가 고향에 계시는 어머니에게 보낸 영상 편지입니다. 함께 보시죠.
1: 내가 엄마 되어보고 내가 나이 들어보니 엄마의 마음 얼마간이나마 알 것 같습니다. 우리들을 키우시느라 뼈 부서질 듯 힘들고 고생 많았어요만 그래도 몸 곁을 떠난 아들 딸들이 그립고 걱정이 되어 잠을 잃으실 엄마 생각하니 눈물이 앞섭니다. 내 자식 내 가정 걱정이 되어 돈 벌려고 어머니 곁을 지키지 못하고 따뜻한 음식 사주 못해드린 점 후회되고 미안합니다. 이제라도 무슨 해드리고 싶은 딸 마음 담아 오늘 연민TV 유튜브마당 프로를 통하여 엄마한테 노래 한 곡 올립니다. 제가 갈 때까지 건강하게 계세요. 그리고 보고 싶은 형제와 친척 모두 건강하게 행복하시고요. 중국에서 만납시다. 사랑합니다.
0: 네, 그럼 고향에 계시는 김보금 씨 어머니와 가족이 모두 건강하게 무사하게 지내시길 바라면서 노래 꽃피는 우리 살림을 보내드립니다.

0: 군수시에 거주하는 박경숙 씨가 보내온 영상 메시지입니다. 함께 보시죠.
1: 안녕하세요. 저는 군수시 런현대학에 다니고 있는 박경숙이라고 합니다. 런현대학 성악 2반에는 100여 명의 학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89세의 고령의 어르신도 계십니다. 우리는 이번에 당 창건 100주년을 기념하여 합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합창을 준비하면서 100여 명의 학원들이 그 열정과 정성에 저는 정말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여 저는 라성도 선생님과 김순복 반장에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100여 명의 학원들이 모두 건강하게 행복하게 만년을 유쾌하게 보냈으면 하는 바람으로서 노래 한 곡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그럼 훈순시 론현대학의 모든 학원들이 당 창건 기념일을 잘 맞이하고 노래를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노래 날에 치라 꿈이여를 보내드립니다.

중국 공산당 단기가 중화의 대지에서 빗뿌리며 휘날리고 있습니다. 부강한 국가, 활기찬 민족, 행복한 인민. 이는 중국 공산당의 불타는 열정, 분투와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힘차게 휘날리는 단기는 중국 공산당의 새로운 기상을 보여주고 조국의 아름다운 미래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중화의 아들, 딸들은 우리 당의 주위에 굳게 뭉쳐 사회 발전의 발걸음을 다그치고 행복한 생활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의 위대한 당이 천추만대로 길이길이 전해져 가길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한 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흑룡강 조선말 방송 건강과 생활 프로 생방송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김인성 인사 올립니다. 各位 听众朋友们， 这里是正在为您直播的 黑龙江朝鲜语广播健康与生活节目， 我是主持人金仁成， 欢迎各位收听。 본 방송은 위챗으로도 청취 가능한데요. 위챗 애플이 즉 웨이신 쇼청취에 룽광덴타이를 검색한 후 조선어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도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本节目呢在微信小程序当中可以同步收听，大家可以搜索微信的小程序 龙广电台，点击朝鲜语广播进行收听。

매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과 생활 프로입니다. 这里是每天下午2点到3点为您直播的健康与生活节目。 노래와 함께 오늘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来首音乐开始今天的节目。